어제. 아하. 텔레사니 파싱 디자이너스리나. 에리아야 제차 문이나. 나야 제무디야. 연치야. 에 미라클 클로딩. Yes, yes, yes, yes.